야 보통 야디나야노 오와 함네 헤이 미스 사우디 우하 원다투데 와데스와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디아쿠소 세우구나 디아와냐 메니야 메카포사 파파라나 사프라 라라라 와스 원아 와스 와데스 와 코모니 프로 와브라 원노 와베스 요 헤이 웬이 파후디아 웬이 파와 야 메니 파카코니 디아 메냐 코파와 Oh, honey. Obey. Why you?

아츠 사라 아 와라 네. Come on, come on, come on. I will sing it again. 멋이라 네네 오 아츠 sing it, sing it, sing it on the way. 아 와라 네. 아마니나 원시라 네네 예 아츠 사라

나도 살아 살리지라. 마연 백자 미니와 좋아해야 돼. 쏘네. 에브라임 사운드 타사룸 유예인의 메카. 미니야, 파하우냐 돈자이. 파타그르나 돈자이. 나예예예 나포포가스예. 아. 미니야, 어파타. 미니야, 어파타. 워디야야 메카세. 파하우냐 돈다데. 메파자 냐미야. 와피야피야. 얘네들 왜 나만 싸워 쏘냐.